아, 이 원래 술단단한 곳에 쳐다보는 게. 이런 애는 천만에 미쳐가면 부채도 굴기 짓고. 밥이, 어떤 건, 아유, 쳐다가. 이 빠르다, 천만에 굴수 거라. 아니, 맞어, 브레는 쳐다 고수. 알고수, 알아라지, 그니까, 셋, 얘들, 아빠님, 다음. 아, 이런 거는 내 고수. 아래 브레는 안 겨울. 다리 쳐다 보지, 어떤 건데, 고수. 쳐다 보는 고수. 유도가, 왜, 보르트. 아빠님, 브레는. 다음. 아, 이런 건 나만. 쳐다 보는 건데, 고수. 애쳐다 보는 건데, 고수. 애쳐다 보는 건데, 고수. 애쳐다 보는 건데, 고수. 너. 아, 이런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 어떤 건데, 고수.